0: 나도 수보 인지 때문에 과 아제수대 라샤나니 무거프 마마 디쿠아니시와 제로즈갈레
1: 云南广播电视台民族广播，
2: 云南广播电视台民族广播。
3: 那好可不吉利。
4: 正破价天五千出轨。
5: 降低十三分呐。
6: 你苏我师傅。
7: 广播涵盖等红。
1: 不同的语言，传递同一个声音。
2: 云南广播电视台民族广播。与您真情相伴。

야, 니 허, 니 마하, 그래. 니 허, 왜, 부쥐, 비쥐, 왜, 초모, 허. 야, 니, 그나다, 왜, 니 하, 마가, 꼬다오. 뭐, 왜, 디, 콜리, 콜레, 루이, 김에, 왜. 치베, 나, 뭐, 하고, 쇼, 디, 뭐, 하고, 푸다, 불리.

0: 나도 수보 인지 때문에 과 아제 수대 라샤나니 무고 푸마마 디고아니 시와 제로즈 갈래
1: 云南广播电视台民族广播，
2: 云南广播电视台民族广播。
3: 那好可图机呗，
4: 正破价贴五千出柜，
5: 当代十三分呐。
6: 你苏我社夫，
7: 广播涵盖更红，
1: 不同的语言传递同一个声音。
2: 云南广播电视台民族广播。与您真情相伴。

0: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하늘이 코 타타 가마햄.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
1: 中国嘞，你和你妈靠儿海家为不毛白米油，让你你和这个你和为不毛白米他，请别单位立刻的怕那哈你呢。

야, 니 흐, 니 마, 하, 그, 래. 니 흐, 왜, 부, 쥐, 비, 쥐, 왜, 초, 모, 흐. 야, 니, 흐, 나, 다, 왜, 니, 하, 마, 가, 꼬, 다오. 부, 왜, 띠, 코, 리, 코, 래, 루, 위, 흐, 메, 왜. 치, 왜, 나, 부, 하, 고, 쇼, 띠, 뽀, 하, 고, 푸, 다, 불, 리.

야, 니 흐, 니 마하, 그래. 니 흐, 왜, 부쥐, 비쥐, 왜, 초모, 흐. 야, 니 흐나, 다, 왜, 니 하, 마, 고, 다오. 不为的考虑考虑，如雨给买为，其为那不还过，晓得不还过不大问嘞。